0: 인간 사시나 와이진 부스르 사스맨데 와이지 오브라 동기름 부스르 사스맨데 와이지 카사비 피람 부스르 사쿠시아뇨 베르인디 카쿠둥 고디 타우스롱 부스르 사스맨데 와이지 더 쿠바 사미사누 브라 리 투무가 토토네기 우노시아 렌지미 라세르코 위 오브라 올바나 위 라세르코 도루 워토도기 토 워토도기 바네 인데사 신체로 아카라타 부스르 위손 노바티아 야부고나데 위 워루사지르코 쿠코에시니 알라 알라바 포나베
1: Ça sera boutonné par une matière et sort à donner son nom. Oui, go et amigo. Comment battre à gagner comme une ou cartia? So, dans la soirée, les filles go pour y d'aboulons à game berage.
2: FM non, sinon, il y a ton mot là-bas et fait gaki. Yes, on a une carica.